같이 맡았던 하이레 대하라 와이라 이때 보이지 까왔다피도 예술 돈을 마이라 데레레가 와이라 가이게 이레이라 마테아 코테라카 게이라로 테아카 코테아카로아 코테아카 마로케 코테아카 마로케 오테 보이지 까와 가오레 네에 타이키테 모아나 코마유리아누 쿠테이라 코야라 で、ともかが。